있었으면 해. 왔음스 에메랄드 트루야나 우쌈 니 프렌드 니비아 원하디야나 니우 나 쏙지스 우쌈 왔지야무 프렌드 랍티 우카츠라니 써원 소리나 우므라 What's sorry and I didn't want to send someone who a puggish?